0: 아, 저, 저, 저, 그, 강코, 강코, 아, 씨, 요거 파이지.
1: 아, 아네요.
0: 아, 저, 베시다이.
1: 어, 저, 베시다이.
0: 아, 베시다이, 공, 나, 중, 고, 농, 중, 뭐, 리네요.
1: 아네요. 아지마, 어쩐 대화.
0: 아, 와, 그, 링, 와, 그, 백, 구, 에, 초, 다이, 봉, 봉, 용, 용. 에, 아, 구, 에, 그, 비, 씨, 네, 가, 후. 아, 비, 엔, 가, 생, 소.
1: 어,
0: 하,
1: 자, 어때야, 되오네.
0: 아, 뭐, 와, 베, 씨, 네, 다.
1: 씨, 네, 댄, 더, 중, 뭐.
0: 어, 농, 중, 뭐.
1: 어, 아네요. 아, 리, 리.
0: 예, 我听下迄头两只两个两两礼拜吼，我听下迄就卡呀，当时
1: 哦，啊，你是接到 FM 啊，咱这是 AM 的啊。
0: 啊，就是我冇靠电话去问你小姐。
1: 好好好，爱接 AM 的。
0: 刚刚有跟我讲，啊，刚刚跟我讲，我冇准无。
1: 哦，爱准 AM 的，爱 FM 的车多。嘿。
0: 啊，红我用这歌用你的好不好？
1: 好啊，什么歌？
0: 你在你的就好啦，
1: 我的歌就好呀。
0: 哎啦，我是主播听着。
1: 好，我小人播你听，好不好？
0: 好啊。
1: 好，谢谢你呀。
0: 没
1: 啦，感恩奶奶的客气哈。好。
0: 啊，我讲你知哈。
1: 啊，关机了嘛，对吧？哈。
0: 哦，你啊，你可以。
1: 哎呀呀，哈。
0: 哦。
1: 谢谢了哈。
0: 好，感恩你啦，感谢啦。
1: 好，感恩哦。
0: 好，
1: 拜拜。
0: 拜拜。
1: 再见哦，哎。来，空调好处边，快来拢伫身躯边，红介绍现场陪伴你哈。啊，来听收音机，爱记哈，咱在准这 AM 在听得到啊嘞哈。啊，我是挂台边，我挂台边，我是一礼拜在听一摆。啊，那咱本台本周六嘞哈，大家拢有欢嘞哈，都欢迎来你这边做会来收听。啊，咱连线的时间哈，啊，你都会记。啊，不过咱每工透早。五点到八点钟准时播出，哈，拢欢迎咱的各位准时收听啊！在咱的网站的麦当来网站做收听哈，或者在空中好处边，咱的脸书、FB 当中会使哈。2835-81叫电话，阿红电话边也给你服务哈。来高赞哦，早安你好，
2: 你好，
1: 哎，高赞高赞嘿。
2: 啊，我还刚叫，当时再来，我有叫。
1: 你有叫？
2: 钙回油，
1: 钙回油呀。
2: 嗯。
1: 因为钙回油后礼拜再来，后礼拜再给你上，好不好？
2: 好好，
1: 后礼拜再开始上，因为这批爱国单拜一拜二再搞，好不好？
2: 好好好，
1: 拍摄拍摄，你是九路叔嘛？九路叔嘛？哈，
2: 嗯，
1: 嘿，好，安尼后礼拜给你上哦，哈，
2: 好，
1: 好，谢谢，拜拜，
2: 拜拜，
1: 拜拜。